0: 내가 시떠났다는 후랭아? 미베이. 미베이. 미베이? 뭐하나 미베이? 미베이? 미베이? 기체제 집에 묵세 넘버 3 악넘버 6 알아 미베이 잠게
1: 이틀
0: 못 틀래 미베이
1: 어떤
0: 말이야 바바 Number Tower.
1: Number Sumok.
0: Number Sumok.
1: That's
0: where Number Sumok. Hey, you're a number, maybe.
1: Number
0: Sumok. Number Sumok, who won selling his check 300,000 Kenya shilling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 Congratulations.